0: FM
1: 만복 난다네.
2: 이거 봐. 아비 나라마가 스발라이 노디가 사카바모 볼보스. 망 립스틱, 망 리고, 망 옷브러쉬. 아, 이날랑 마비아. 아, 이제까지 몽바나 하나 자이. 만복 난다네.